0: 염치랑네 도나 가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기노
1: 바바이안 닦아가 잔이랑네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만 나드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띠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이비에니 남근이나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이비에니 남근이나 남마 자아니미슈 삼자가랑코서 자보하
2: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위야띵아
1: Oi, Ruga, mein ist ein Erwa, du kontakt in Skanya.
2: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Ja, plus F, Nigman und Tisa, Tanat, Naman, Ginma.
0: Namas, Yama. Jin Salon, A, Chani, Rango, Chaun. Bien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un. Mandini, Chanchianiko, Bilgriata, Aro, Bien, Bimanko, Manu, Mata. Unigman, Sa, Chani, Rango, Brion, plus F, Chin, Nang, Pakosa, Brevo, Uno, Vitamin, Aro, Ayen, Gnang. Bien, Bimanko, Mangrakat, Naro, and Sing, Baljoke, Akinagata, Chani, Bosturan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o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gata, Uyatinga.

나시망 제사 상마니르금은 기랑오니 제호바 앙 카트나브람 아루동자다랑 나그타 기랑코 나시망 크나가 다케 기랑코 가마타니 소모이바 예널 마초타하 크날바 앞산 소모유 나시망 야 아추 프로그램코 크나소나가타 만겐 다 아우득 특사 잡만 나시망 아송니 등탕 코브랑코 크나소나가타 마낭스카겐 야나카 슈아니 실롱 크나틈 스윙 카바스칸 티콘 마텔라